0: Mengenal, mempelajari dan bertutur Bahasa Korea Hangunmal Hagusipayo Lughatus Salam.
1: Assalamualaikum semua. Hari ini bersama dengan saya Mariam. Hari ini Mariam bawa Bahasa Korea. Jom kita solat jemaah sama-sama. Jom kita solat jemaah sama-sama. Bahasa Korea, 예배 같이 할까요? 아, 아따오? 예배 같이 해요. 아, 물론 또 마리암 착각? 예배 같이 할까요? 이니 마참 기트 다녀. 아, 예배 같이 할까요? 또 can we solat together? I like that. And then 갈라오 좀 기트 solat bersama 이또 기트 거나 착각? 예배 같이 해요. So 아빠 양 매자? 요또 물론 또 기트 다녀 또 나이 예배 같이 할까요? 아, 답이 kalau kita jom kita bersama. 아, 참 또 요또 jadi turun. 예배 같이 해요. 아, like that. 어, 예. Bila kita solat, better kita bersama. Solat bersama better than kita solat seorang.